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코너 전해드리는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전곡 감상은 이재숙의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전곡 준비돼 있습니다.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주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 전곡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 유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조부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주파 명인의 섬세한 음악성이 더해져서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된 산조입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분은 우리 현대 가야금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입니다. 이재숙은 국내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 분으로 기록돼 있는데요. 그의 나이 26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돼서 당시 화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유파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완주한 분이기도 하죠. 1994년에 김주파류로 연주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95년에는 강태홍류를, 97년에는 성금연류, 98년에 김윤덕류, 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를 완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주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지다. 그리고 최근에 독주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세산조시로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 시간 52분 55초인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조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진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한바탕 감상하셨는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 연주시간 52분 55초였습니다. 들으신 음원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죽파류 이재숙 가야금

안 차.

한듯 단사

되고 나도 죽어 품나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 어디 고소일을 내가 검수 안고도

허무나 화로 하면 접불래라 나비 새꽃 찾아가니 꽃대기도 흑운의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 있다

면 33천 그려 된 낮이면 33천 그려

태기도네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거랬다. 난 죽어서 글자가 되되 다지 따온 구두를 안에 쳐 깨진 혀짝을 대고 나도 죽어 글자가 되되

0: 오늘같이 즐거운 날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렇지.
0: 그럼 업고도 놀고 정담도 허여보자.
1: 뭐?
0: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 누구나 내 사랑이야. 내 사랑이로다. 엄마도 내 사랑이야.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들려드릴 음악 푸살 골랐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 연주, 남상일의 구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후살 들으셨는데요.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 남상일의 구음이 함께했습니다. 푸살, 진쇠, 올림채, 올림채몰이, 발버들의 24박 가래조 이런 순서로 연주가 됐는데요. 이런 장단들은 경기 무속장단에 나오는 그런 장단들이죠. 이런 장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와 3의 혼합박자로 이루어진 장단이 많은 점입니다. 이 중에서 진쇠 장단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나왔었죠. 경기 무학에서 사용되는 혼합 장단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을 테지만 뭐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방금 금방 알아채기는 쉽지 않지만 그 3 플러스 2 혹은 2 플러스 3 음향의 박자 구조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박 특유의 그 느낌이 흥미로운 그런 장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연주된 장단 중에 올림채가 있었죠. 이 역시 오박 계열의 장단입니다. 이 역시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향의 구조가 섞여 있는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단을 오늘 실컷 들어보셨는데요. 푸살이었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일요일의 마음 평온하신가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 시간쯤은 우리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휴일의 마음, 그 넉넉한 자리는 꼭 필요합니다. 한 주 동안 몸과 마음이 꽉 차서 뭔가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허용할 수 없는 시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못 보고 살잖아요. 오늘만큼은 품 넓게 열어놓으시고요. 부족한 정신 근육도 더 기르는 시간 가지면 좋겠네요.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예, 제가 이 마포구 옆 동네에 있는 은평구에서
1: 네.
0: 사회복지 여러 기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너럴리스트라고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1: 네, 은평구에 오래오래 사셨었나요?
0: 59년째 살고 있죠.
1: 아, 네. 아니, 은평구도 뭐좀 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그 사회 시민사회와
1: 네.
0: 사회복지와
1: 네.
0: 민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1: 네,
0: 예.
1: 은평구에 오래오래 사셨었나요?
0: 59년째 살고 있죠.
1: 아, 네. 아니, 은평구도 뭐좀 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0: 예. 그 사회 시민사회와
1: 네.
0: 사회복지와
1: 네.
0: 민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서울시에서는 가장 강한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1: 네. 엔젤스 헤이븐. 이름만 들으면 천사들의 안식처 같은 그런 곳인데, 이게 은평구인가요?
0: 네.
1: 아니, 엔젤스 헤이븐의 의미가 은평구 이런 건가요?
0: 아니요. 옛날에는
1: 네.
0: 그 저희가 59,

0: 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그 자범이 맞습니다. 생계형 범죄입니다. 네. 강서구는 폭력입니다. 강남구는 마약과 성폭력입니다. 그런데
1: 네.
0: 똑같이 정책이라는 건 똑같이 제공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구에도 은평구에도 맞지 않고 강서구에도 맞지 않고 강남구에도 안 맞는 거예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평균에 기초하기 때문에
1: 네.
0: 결국 지역복지라는 말은 그 동 그리고 내 친구의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의 손주일 수도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이를 돌보는 것과
1: 다르죠.
0: 예, 저는 지역복지라고 하는 거는
1: 네.
0: 관계 중심의 복지라고 이웃이 대기하는 나눔이라는 관점에서 그 지역복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대표님은 엔젤스 헤이븐하고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다라고
0: 예.
1: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네. 삶에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0: 저희 이제 외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으로 원래
1: 네.
0: 저희 엔젤스 헤이븐에 있는 공간은 은퇴한 목사님들을 위한 휴양지 형태로 컨셉을 잡았었는데 그 외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이 한국 전쟁도 돌아가셔서
1: 네.
0: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교회를 은평구에 세우시고 다니시면서 보니까 거리에 구걸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이곳은 목사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곳이다라고 세우셨고 저희 이제 아버지가 자원봉사하러 오셨다가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어요.
1: 두 분 다 자원봉사 하셨던 거예요?
0: 네. 그래
1: 네.
0: 할아버지가 세우신 곳을
1: 네,
0: 이제
1: 네.
0: 아버지가 자원봉사하다가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주로 했던 일들이 족벌재단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 80년대.
1: 네.
0: 그러니까 제가 그 족벌재단이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면은 족벌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일을 안 하려고 도망댕기고 하다가
1: 네.
0: 학생운동을 했던 선배 중에 바텀업 방식도 있지만 톱다운 방식도 있다.
1: 네.
0: 네가 그 들어가서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

0: 그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1: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아이들이 안 행복했었잖아요.
0: 그렇죠.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딸은 지금 원래 한 67년간 운영했던 시설이 있고
1: 네.
0: 이제 25년부터 새로 위탁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행복한 거죠. 뭐냐면 걔네들이 얼굴이 무표정했다가
1: 네.
0: 이제는 얼굴이 웃음이 생겼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1: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딱 만나자마자 그렇죠. 바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0: 네, 제가 25년 일을 하는 그
1: 네.
0: 과정에서
1: 네.
0: 시간의

0: 할머니가 조현병이었어요.
1: 야.
0: 조현병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7살인데 성도착에 여러 가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1: 네.
0: 또 어떤 애는 이런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 이런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그 엄마가 아이 셋을 낳는데 아빠가 다 다르고 키우는 건 항상 동거하는 남자애만 키우고 시설에 맡기고 한 녀석 문제가 된 녀석은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컸는데 그 거기서 분유에다 수면제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애착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1: 네.
0: 우리는 문제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이런 상처가 있는 거를 저는 얘가 문제가 발현된 다음에 알게 돼요.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1: 네.
0: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요요 학대 예방 캠페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부모님과의 관계, 지역사회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큰 틀에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만들게 됐죠.
1: 정서 학대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보통 학대하면 떠올리는 게뭐 때리고 뭐 이렇게 좀이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걸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는 거죠.
0: 정서 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제 그 학대 전문가 그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1: 네.
0: 두번세번 학대로 판정 부모도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러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학도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1: 신체 상처가
0: 예
1: 없으니까.
0: 방임이나
1: 네.
0: 이제 폭력은 바로 볼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아까 정서적인 학대 문제 애들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설에 들어왔는데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통
1: 신체 상처가
0: 예
1: 없으니까.
0: 방임이나
1: 네.
0: 이제 폭력은 바로 볼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아까 정서적인 학대 문제 애들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시설에 들어왔는데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이 톡프살 다 지웠어요. 왜 지웠냐면은 당신들은 왜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 아이들, 정서적인 메마름이 많은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컸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1: 네.
0: 다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피해를 받았던 어떤 아동이 잠깐 보호를 받다가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잖아요.
0: 거의 다 대부분 돌아가죠.
1: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근데 그 서울은 약한 6,700건 정도 1년에 학대 신고가 이루어져요.
1: 네.
0: 그리고 그중에서 500명 정도가 이제 분리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한 100명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학대 쉼터에 있다가 거기서 다시 심사한 다음에 한 350명의 애들은 다시 부모님한테 가고 150명의 애들이 더 이상은 부모하고 살수 없다고 해서 분리가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학대해도 엄마한테 가려고 하는 경우가
1: 그러니까요.
0: 애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이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애들의 문제가 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계속, 저희가 집으로 갔다 다시 데려온 애는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10살짜리가 노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원래 방임으로 왔다가 한 3개월을 보냈는데 다시 또 들어온 이유가 그 애가 엄마가 새벽에 들어와서 한 12시쯤 나가니까 2시부터 할게 없으니까 나와서 골판지 깔아놓고 거기서 놀고 자고 이러니까 거기 시장 상인들이 도저히 안
1: 네.
0: 겠다 해서 저한테 다시 연락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를 우리 뭐 개인이 해결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기관이 해결할 수도 없고 어쨌든 지역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학교, 교회, 뭐 지역센터, 구청까지 이게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일이 가능할까요?
0: 그게 이제 복지가 네. 보편적 복지라는 말을 하죠.
1: 네.

0: 그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기준을 이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전달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26가지 도움 체계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 연결한다면

0: 교육사회라는 말은 문제가 발현되기 전에
1: 네네.
0: 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그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1: 그 장애인 자립 지원도 엔젤스 헤이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0: 네.
1: 이것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 거 이게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나요?
0: 근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에서 나오는 거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1: 네.
0: 시설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부모님하고 살다가
1: 네.
0: 시설에 들어가게 되는 게 옛날에 저희가 40년 전에 장애인 사업을 시작할 때는
1: 네.
0: 복지 서비스가 아무것도

0: 부모가 70이 넘고 장애인이 40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부모님 70이 넘었을 때는 더 이상 부모님 책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0: 거죠. 그게 지역에서 받아 안아야 될. 그리고 은평구는 그거를 10년 내에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런 일들을 정부보다 앞서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예.
1: 그러면 그 정부가 지금 모르는 걸 많이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저는 보통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1: 네.
0: 사회가 어떤 교수님들이 뭐 다른 나라 이런 자료를 보고 그 우리 사회 과제를 보고 제도를 만들어요. 현실과는 현실을 토대에 두지 않고.
1: 그렇죠. 잘 모르는 상태로.
0: 네. 네. 그거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먼저 아는 사람이고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고
1: 그렇죠.
0: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이 먼저 해보는 겁니다.
1: 현장에서. 네.
0: 네.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다 뿌리죠.
1: 네.
0: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아까 은평구에서 일을 주로 하냐라고 했을 때
1: 네.
0: 그 지역사회가 어떤 조건과 상황과 의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바뀌는 것. 근데 저는 그게 지방 분권 그리고 선진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1: 네.
0: 자기 동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는 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은평구뿐 아니라 지금
0: 네.
1: 보니까 성북구 뭐 이거 아니라 우간다 베트남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0: 네. 우간다는 60년 전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도왔는데
1: 네.
0: 우간다의 목사님이 오셔서 도움 요청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간다에 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은 이제 특수교육적으로 해서
1: 네.
0: 저희가 노하우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네. 가지고.
1: 아니 이쪽도 그러니까 그냥 물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0: 네,
1: 네. 네. 전문성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듣는 생각은
1: 네.
0: 도움받는 사람이든 도움받는 나라든 저희의 역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도움받는 사람이 자기가 변할 마음을 가져야 변하는 거고 도움 주는 받는 나라도 이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럼 저희가 자기들이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가 레퍼런스가 돼주는 거거든요.
1: 네.
0: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1: 네네.
0: 우리는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자기들이 노력하고 그것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도와줘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1: 네. 음악을 또 한 곡 듣겠습니다.
0: 네.
1: 천향의 발걸음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린 조두순이 배제나 그리고 조두순 같은 악질의 인간들이 처벌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조두순은 전과 18범을 전과 3범으로 끝나게 했다면 15명의 그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데 네네. 우리는 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1: 네.
0: 전과 3범으로 멈추는 고민들을 하지 않아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고 다른 길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용서만 해주고 용서는 나쁜 것이 되죠. 사실은 뭐냐면 용서가 나쁜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게 맞거든요. 촉법 소년 애들이 물건 훔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용서 그 촉법의 의미는 아이를 건강하게 아직은 판단이 미숙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꿔주라는 얘기거든요.
1: 네네.
0: 근데 바꿔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1: 네,
0: 그냥 용서만 해주는.
1: 네.
0: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는 거죠.
1: 우리가 그 사람도 우리와 다 연결이 돼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범죄를 안 저질러야
0: 예.
1: 또 피해자가 안 나오는 거니까
0: 그렇죠.
1: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네. 다.

0: 네.
1: 장애가 있어도 또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은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해나갈 때 진짜 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 오늘 조준호 대표님이 참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상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 크레파스의 그리움의 꽃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과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왜 더 안 클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과일을 보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 과일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왜 더 안 클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작은 과일을 보면서 문득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작가가 있어요. 세계적인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인데요. 우리는 그저 맛있겠다 혹은 참

여행지에서 만난 낯섦과 새로운 느낌을 담은 곡 듀타 전해드렸어요. 이진솔의 구음, 국밥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경자의 수필, 구두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구두가 사람의 성품을 보여준다고 믿는 아내와 자꾸만 구두를 꺾어 신어서 기어이 혼나는 남편의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도 생활국악 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만나볼게요. 풀과 같고 이슬과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서도 좌창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문주의 소리로 초로 인생 만나보시죠.

윗사람의 습관이 때로는 좋고 나쁨의 판단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답습되거나 내리 유전된다. 심지어 밉다 밉다 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족 간의 허물 아니던가. 내가 다시는 당신 구두 사나봐라. 퇴근한 남편에게 묵비권을 대신해 엄포를 놓았다. 남편은 대답 대신 새로 사온 구두약과 구두솔을 신발장 위에 주섬주섬 꺼내놓는다. 그가 욕실로 들어간 사이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그동안 꺾인 허리 같았던 뒤축이 오늘은 억지로 편 듯 꼿꼿이 세워져 있다. 겨우 구두 한 귀퉁이 펴졌을 뿐인데 단정한 모범생처럼 보이는 것은 삶의 또 다른 착시 현상인가.

천향의 연주로 발걸음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수필가 정경자의 구두 가운데서 일부분 들려드렸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격언이 있다죠. 좋은 신발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신발에 얽힌 말들이 참 많아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땐 신발 끈을 동여매고, 인생의 먼 길을 동행할 배우자를 두고는 짚신도 짝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신발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이겠죠? 누군가 구두를 꺾어 신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지적에 어느 정도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구두에 꺾인 뒤축은 어쩐지 흐트러진 마음가짐을 들킨 것 같아서 살짝 멋쩍어지곤 하니까요. 아내의 잔소리에 반성이라도 하듯 억지로 구두 뒤축을 세워둔 남편이 좀 귀엽기도 하고요.

회사를 떠나서 지하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행이 되어 집으로 떠나는 과정을 담아낸 곡이에요. 한강공장의 연주로 만나봅니다.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쌀쌀한 가을바람 따끈한 낙태도로 변신한다. 변한다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밋밋한 바람으로 변신한다.

다이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Is Traveling 전해드렸습니다. 달력 한 구석에 적힌 글자를 들여다보다가 문득 아득한 기적 소리가 그리워졌어요. 6월 28일, 오늘이 철도의 날이래요. 과거 대한제국 철도국 창설일을 기려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날짜의 유래나 역사 같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철도는 그저 기차 여행이라는 설렘으로 먼저 다가오죠. 오래된 플랫폼의 풍경들, 덜컹거리는 창밖으로 스쳐가던 여름날의 초록빛 들판, 그리고 기차 안에서 나누어 먹던 소소한 간식거리까지. 기차에 얽힌 추억 하나쯤은 아마 다들 있으실 테죠? 친구들과 정동진을 밤새워서 여행을 가고 멀리 떨어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도 배어 있을 테고요. 일 삼아서 기차를 타던 시절도 있었어요. 철길 위를 달리던 그 기차는 우리의 수많은 계절과 젊은 날의 추억을 실어 나르던 움직이는 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음이 나른해지는 휴일 오후, 그 옛날 완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그때 그 마음으로 오늘의 음악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앨리스 인 네버랜드의 연주로 네버랜드 횡단 열차 전해드립니다.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생활국악 대전집 제4집 음악이 있어야 했던 서민들의 삶 감상해볼게요. 국립국악원이 발매했던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이 음반은 세상살이가 아무리 팍팍하고 눈물겨워도 늘 음악과 함께했던 서민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4집에는 환갑과 홀례 같은 경사스러운 잔치음악부터 마을의 안녕을 빌던 두레굿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상여 소리까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는 기쁜 잔치 음악들을 골라 들어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죽음이라는 마지막 곡에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특히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소중한 희생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주하는 상여 소리가 조금은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나라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먼저 가신 수많은 영웅들의 넋을 가장 정중하게 위로하고 기억하는 우리만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극한의 슬픔마저도 노래를 통해서 담담하게 다스려왔죠. 심지어 하관 후에 땅을 다지는 그 고된 일조차 소리로 승화시켰는데요. 어쩌면 이승과 저승, 인간과 신을 잇는 유일한 소통의 언어는 다름 아닌 우리의 노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첫 곡은 1994년 7월 4일 전북 익산 현지에서 생생하게 녹음된 상여소리입니다. 당시 전북 무형유산 제1호 보유자인 박갑근 명창의 선창과 보존회원들의 절창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여를 메고 느리게 발을 맞추는 긴 상여소리로 시작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잦은 상여소리 그리고 근대의 상여 소리로 이어집니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워 마라 명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필연 많은 우리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는 가사가 가슴을 먹먹하게 울리는데요. 이승의 고단함을 훌훌 털어내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망자를 향한 위로와 배웅의 소리 만나보시죠.

전북 무형문화보존회의 소리였어요. 상여소리 감상하셨습니다. 이승을 떠나보내는 애달픈 배웅 속에 담긴 지혜로운 위로의 가락이었죠. 망자를 떠나보낸 뒤 이번에는 남은 이들의 삶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축원하는 곡들을 만날 차례입니다. 바로 공동체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두레굿, 웃다리 풍물인데요. 웃다리란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 서부 지역을 이르는 말이에요. 이 지역 농악은 쇠가락과 판꽃의 짜임새가 분명한 것이 특색이에요. 우리가 흔히 듣는 사물놀이라는 말은 사실 예로부터 있던 이름이 아니라 1978년 김덕수, 김용배 등 4명의 예인이 구성한 사물연주단의 명칭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오늘 들어볼 웃다리 풍물은 풍물패를 모으는 북소리인 점고로 문을 열고 쩍쩍이 굿, 타령을 거쳐 본격적인 칠체 장단으로 들어갑니다. 징이 7번 들어가는 행진곡풍의 길군악 칠체를 지나 육체, 그리고 자진몰이 한 배의 삼체를 거쳐 마지막에는 상쇠와 부쇠가 쇠가락을 밀고 당기며 주고받는 짝쇠, 짝드름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르며 절정을 이룹니다. 장단이 흘러갈수록 예술적 흥과 공동체의 안녕을 비는 치열한 에너지가 솟구치는데요. 남기문의 장구, 조가병과 박은하의 꽹과리가 선사하는 그 숨가쁜 대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 듣고 오실 텐데요. 12부녀의 호흡이에요. 사물놀이 웃다리 풍물 듣고 오실 텐데요. 12부녀의 호흡이에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림의 여름잠 듣고 왔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N스테이지 시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뉴비스테이지 팀과 함께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 명소를 소개해 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전남공 쑥섬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여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가족들이랑 해변에 가서요. 아기랑 같이 모래놀이 좀 해보려고요.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가족들과 이번 여름 휴가는 꼭 바다에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바다 수영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 물에 가라앉는 맥주병인데 올여름엔 수영 꼭 배워서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진짜 올여름 수영하시려고 미리 배워두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수영 잘 못하는데 물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또 그게 고민입니다. 꼭 수영 배우셔서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수영 잘하시라고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프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ACC 뉴비 쓰셔서 즐거운 여름 나시길 바랄게요. 수영 잘하시라고 떡갈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샵 0301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프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ACC 뉴비 스테이지 박예원 PD,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합니다. 오뉴월의 사랑가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LCC 뉴비스테이지 박예원 PD님과 김서윤 안예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스튜디오에 미녀 세 분이 와주셨어요. 상큼한데요. 자, 세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뉴비스테이지 프로듀서이자 기획 강의를 맡고 있는 박예원입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서윤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안예담입니다.
0: 오, 지금 전남대학교 국악학과를 재학 중에 계세요. 자, 근데 박예원 PD님 먼저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뉴비스테이지 뭔지가 너무 궁금해요.
1: 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력으로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신진예술가 예비예술인 발굴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졸업 후에 예술가들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예술 생태

0: 소를 가지고 와서 총 3막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런 해학적인 연극적 요소, 그리고 네. 세 번째에서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뭔가 네. 이 순환이 되었다라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통 의례를 재현하는 방식보다는 이 다실에게 음악적 요소랑 상징을 공연 서사에 맞게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다실에게 공연에서 음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0: 원래

0: 생각이라는 지점이 나중에 서윤 학생이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런 지금 동시대에도 해학이라고 하면 뭐 욕설 아니면 식구금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관통하고 있는 지점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서윤이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런 해학을 어떻게 동시대적으로 담아내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롭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유판이라는 걸 굉장히 잘 끌어들이신 게 철학도 있으면서도 재미가 있고 또 그 안에 같이 다 같이 즐길 만한 거리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연을 보고 나면 또 관객들이 아, 이 공연 참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래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죽음 생각하면 공포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마음을 담으셨고 또 어떤 생각을 관객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 저는 네. 이번엔 무조건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 장례가 네.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무겁고 슬프고 네네. 이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식구금을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네. 이번엔 무조건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 장례가 네. 방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무겁고 슬프고 네네. 이런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식구금을 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하시면서 관객들이 헉 하시면서 웃을 수 있는 네. 이걸 공연에서 보여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게 전 네. 준비를 했는데 많이들 찾아오셔서 웃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웃음이 나는 공연이든가요?
2: 네. 아주 웃음이 납니다.

0: 그렇죠.
1: 사람과 사람의 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 의사소통만 해결되면 그럼 완전 전문가 되시는 건가요?
0: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우리 안예담 씨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라는 공연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거 어떤 공연인가요?
2: 네, 제가 이번에 기획한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번아웃과 이제 감정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지치고 감정을 잃어가는 인간에게 AI는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어 마주하게 하는 매개체로 등장을 하는데요. 오.

0: 있는 과정에서 마치 함께 고민하고 반응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뿐만 아니라 느낌적으로 이제 눈빛이나 감정같이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이제 저는 이러한 감응의 과정이 인간과 기술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런 고민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 공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진짜 우리가 AI에게 위로받는 경우가 네. 또 상당한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이 공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0: 네, 이번 공연 저희 감흥 보이지 않는 신호는 크게 마, 응, 명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1: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마,
1: 마,
0: 응,
1: 응,
0: 명,
1: 명이요?
0: 네, 이렇게 세 개의 장면으로 딱딱딱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 장면인 마에서는 이제 번아웃 상태의 노인,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가고 버티고 살아가다가 이제 점점 지쳐서 무너져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제 무용수의 움직임으로 통해 표현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장면인 응에서는 이제 AI가 그런 인간의 상태를 신호를 읽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연결을 시도를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를 통해서 인간과 기술 사이의 거리감, 소통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 명에서는 이제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고 공명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해금과 AI 피아노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쳐있던 이제 인간이 다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회복해서 거리감, 소통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 명에서는 이제 서로의 신호를 이해하고 공명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해금과 AI 피아노 그리고 인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쳐있던 이제 인간이 다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1: 정말 기승전결을 세 개의 단락으로 네. 구성을 시켜주셨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수, AI 피아노, 해금, 타악기 이렇게 등장해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요?
0: 네, 우선 무용수는 이 작품의 스토리텔러이자 현대인을 상징하는 인물인데요. 번아웃을 겪고 감정

0: 가는 현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굴레를 상징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타악의 리듬은 이제 현대인이 느끼는 긴장과 부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대한 고민을 사실 AI와 함께 풀어나간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예담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담 씨가 AI와 함께 공연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사실 AI와 함께 풀어나간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예담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담 씨가 AI와 함께 공연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볼까요?
0: 장점은 네. 일단 데이터가 많이 쌓인 녀석이다 보니 네. 아주 똑똑하고 일사천리하고 빠르게 이제 그쵸? 일을 처리를 하는데 네. 단점이 있다면 네. 이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똑똑하고 좋은데 너무 이제 기계적일 때는
1: 맞아요.
0: 아, 왜 이렇게 무감정해? 아, 맞다. 너 AI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저희가 AI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네요.
0: 네.
1: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이거는 실제로 위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 받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진짜로 깊은 위로가 필요할 때 이건 역시 AI구나라는 네. 한계를 부딪히잖아요. 네. 역시 공연을 만들 때도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0: 네.
1: 자,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과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도 궁금해요.
0: 저는 이제 이 공연을 통해 관객분들과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이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AI는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일상과 예술 속에 더욱 가까이 들어올 것이고
1: 네.
0: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도 많이 만들어낼 것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AI가 인간을 대신하느냐가 아니라
1: 네.
0: 인간만이 가진 감정과 공감 그리고 예술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네.
0: 이제 전통 예술 역시도 변화하는 시대와 만나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결국 공연이 끝난 뒤에 관객분들께서 앞으로 우리는 기술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
1: 네.
0: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0: 하는 공연 바로 어떤 건지. 근데 이 예담 씨가 공연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 네. 힘든 점 어떤 게 있어요?
1: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AI와 전통 예술을 함께 이제 무대에 올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음악이랑 기술, 이제 무대 연출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직접 고민하고 실험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네. 특히 AI의 반응과 연주, 그리고 이제 무용이랑 라이브 연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만드는 과정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0: 그 아까 마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마가 뜨진 않았나요?

지난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왔는데 올해 장마는 아직이죠? 6월도 오늘이 벌써 28일이라 이달 안에는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요. 지난해는 제주에서 6월 12일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7월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7월 장마는 지난 53년간 딱 두 번이었습니다. 7월 장마는 보통 예년에 짧고 강수량이 적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상은 언제나 변수가 있으니까요. 장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302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숙선의 토끼 이야기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0: 그러니까 뭐 7월에 온대니까 한 2, 3주는
1: 그쵸.
0: 바깥에서 야외 활동 계획하셔도 될것 같아요.
1: 맞아요. 이번 주뭐 하고 지내셨어요?
0: 저는 전남 무안에서 무안에 가보시면 아시아에서 제일 큰 100년 자생지가 있거든요.
1: 제일
0: 제일 커요. 무안 일로면에 있는 회산 백년지인데요. 이곳에서 해마다 연꽃 축제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1: 네.
0: 개막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1: 오.
0: 밤에 불꽃놀이도 볼겸 거기 갔다가 왔습니다.
1: 연꽃 너무
0: 그럼요.
1: 예쁘잖아요.
0: 100년이에요, 또. 이 회산 백년지는 말 그대로 하얀색 그 우리 심청이가 이렇게
1: 네.
0: 백년에서 태어났듯이 그
1: 그쵸.
0: 왕을 만났을 때 탔던 그 백년. 그 백년입니다.
1: 네. 아니, 아시아 최대 백룡지라고 하니까는 엄청 큰.
0: 엄청 커요. 이게 평으로 따지면 10만 평 정도 되니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1년에 기네스북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년지로 등재가 될 정도로
1: 정말요?
0: 네, 세계가 인증한 그렇게 큰 자생지인데요.
1: 네.
0: 사실 여기가 원래 연꽃 꽃밭 방죽은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농사를 지으려고 저수지를 팠다고 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농업용수로 쓰다가 1981년에 이제 영산강 하구뚝이 만들어지면서 이 저수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 네.
0: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일로에 계신 한 농부분이 여기다가 예쁜 꽃이나 좀 심어볼까? 그래가지고 백년 구근을 12개 구에다가
1: 네.
0: 심으셨대요.
1: 근데 그게 퍼진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심은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하얀 학 12마리가 내려와서
1: 네.
0: 그 연꽃을 돌봤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정말 내가 잘 심었나 보다. 그때부터 정말 더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고 이제 그분 영향을 받아서 마을 분들이 이 해산 백년지를 이제 저수지에 백년을 심기 시작하고 이 녀석들이 막 크니까 연 반죽 그 10만 평에 모두 다 백년이 뒤섞인 거죠.
1: 와, 12개의 연꽃이 그렇게 10만
0: 네,
1: 평까지.
0: 100년으로 꽉찬건 아니고 이제
1: 네.
0: 100년이 메인 주인공이긴 한데 이런 뭐 홍련이나 수련 같은 다양한 연꽃 한 30여 종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연꽃뿐만 아니라 수생식물 한 50여 종도 같이 자라고 있는 곳이라
1: 네.
0: 생태학습장으로도 되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1: 축제는 언제까지인가요?
0: 어제 개막을 했고 내일까지거든요. 아, 축제는 지금 이제 내일까지 아, 오늘까지입니다. 아, 깜빡했네.
1: 오늘까지면
0: 네.
1: 지금 달려가야 되는.
0: 지금 달려가면 이제 축제를 즐기실 수는 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연꽃 축제가 원래 7월에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장마도 겹치고 너무 더우니까 손님들이 오기에 좀안 이렇게 많이 오시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1: 네.
0: 무안군에서 우리가 좀 손님들을 많이 유치하자
1: 네.
0: 싶어가지고 좀 땡기신 거래요. 6월 말로. 그래서 100년은 사실 7월 초에 이렇게 개화가 확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이제 축제 기간 축제가 더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밤까지 행사 있으니까
1: 네.
0: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가시고
1: 네.
0: 아니신 분들은 그냥
1: 맞아요. 여유롭게.
0: 네, 그럼요. 또 무안 해산 백년지는 백년이 엄청 크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러면서 좀 오래 펴요. 그래서 한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가셔도 100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1: 네.
0: 여유 있게 이제 여름 여행지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100년 자체가 이게 정말 한 송이만 피어도 존재감이 뿜뿜하거든요.
1: 네.
0: 한 500m는 조금 거짓말이고 한 100m 정도 이렇게 갈주면 향기가 나요. 100년 향이. 그래서 여기 어디에 100년이 폈나 보다. 이렇게
1: 네.
0: 찾아보시면 푸른 연꽃 사이로 하얀색 큰 100년을 이렇게 마주치실 수 있으니까 피고지고
1: 그렇군요.
0: 피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7월 말에 가면 엄청 많이 핀 100년 그 해산 100년지를 보실 수 있고
1: 네.
0: 아니더라도 이렇게 8월 말까지는 여유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전남 무안의 아시아에서 제일

0: 그 예쁜 수국을 항상 볼 수 있는 거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부러워요. 아니 근데 쑥섬이 원래 이런 꽃섬이었나요?
1: 이 수국이 사실 꽃섬이 된 이유는 원인은 아니 쑥섬을 이렇게 꽃섬으로 만드신 네. 주인공이 있는데요.
0: 또 개인의 어떤
1: 그렇죠. 교사 남편과 약사 네. 부인이 한 부부의 노력으로 이 쑥섬이 네. 이렇게 꽃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 교사였던 남편의 외할머니가 쑥섬에 살고 계셨대요. 이 두 분들은 지금 외나로도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네. 외할머니가 살던 그 섬이 너무 사람들도 줄고 버려진 듯한 섬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여보 우리가 이 쑥섬을 한번 갖고 보자 네. 라고 이렇게 두 분이 의기투합을 해서 남편은 선생님이시니까 학교에서 뭐 방과 후 시간대나 방학 또 부인도 시간 날 때마다 숙섬에 가셔서 땅을 조금씩 조금씩 사면서 거기에 꽃을 심으셨대요. 네, 그래서 이 꽃섬이 2000년 정도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하셨다는데 네. 지금 26년이 됐으니까 그동안 이 섬을 다 꽃으로 뒤덮이신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 수국이고
0: 꽃 산

0: 이제 오, 이번에는 이 꽃 피었다, 이 색 피었다가 뭐 다 땅이 좀 달라지면 다른 색이 피고 그런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계세요, 작가님?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아니 진짜 난데림에서 약간 그 저는 산림욕이라는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시원하게 잠깐 서 있어도 너무 좋을 것
0: 같고 새소리도 되게 거기서는 되게 뭐랄까 새가 억세지 않고 이렇게 쑥쑥쑥 했던 그 녀석들
1: 아니고
0: 쑥쑥 쑥쑥 되게 순해요. 이렇게 섬을 닮아서 그런지 새소리도
1: 순합니다.
0: 예, 확실합니다.
1: 쑥쑥 이렇게요.
0: 네 확실합니다.
1: 재밌습니다. 쑥쑥. 아니 6월은 또 그야말로 수국의 계절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럼요.
1: 정말 고흥 쑥섬 외에도 우리 수국 핀데 많을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1: 전국의 대표적인 수국 축제나 명소가 있다면 또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근거리에 전남 신안군이 일섬 일플라워 정책을 하면서 섬마다 자기 이제 색깔의 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도초도 까지 수국 철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숙성 갔다가 그러면 신안까지 넘어가서 또 다른 수국섬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은 도초도 가시면 좋고요. 또 경기도권에서 가시는 분들은 워낙 뭐 이렇게 놀이공원에서도 수국을 많이 해나오셔서 거기 가셔도 좋은데 용인에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자작나무 숲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금 여름에는 수국 철입니다. 그래서 수국을 많이 심어놓으셔서 용인 자작나무 숲에 가셔도 좋고 또 영남권은 부산이 태종대가 또 수국 축제를 해요.
1: 네네.
0: 그래서 다 7월 4일부터 아마 축제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시즌이라 7월 한 달 내내 수국 많이 피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산 태종대 또 가시면 좋고 제주도는 워낙 많거든요. 사실 제주도 수국 치시면 한 20개는 뜰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주시면 저는 카멜리아 힐이라고 거기를 좋아하거든요. 거기도 약간 바다 배경으로 수국이 있어서 바다랑 수국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그냥 저는 요즘 지나가면 수국 그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0: 길거리에도 많이 피어 있어요.
1: 네, 들에도 피어 있고 도로에도 피어 있고 남의 집 마당에도 피어 있고.
0: 옛날 할머니 댁 가면 막 이렇게 뭐 장독대 있는데 이렇게 수국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게 수국인지도 몰랐고 꽃이면 열매가 맺는 줄 알고 할머니 저거 바다 배경으로 수국이 있어서 바다랑 수국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그냥 저는 요즘 지나가면 수국 그렇게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0: 길거리에도 많이 피어 있어요.
1: 네, 들에도 피어 있고 도로에도 피어 있고 남의 집 마당에도 피어 있고.
0: 옛날 할머니 댁 가면 막 이렇게 뭐 장독대 있는데 이렇게 수국이 이렇게 피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저는 그게 수국인지도 몰랐고 꽃이면 열매가 맺는 줄 알고 할머니 저건 뭘 맺는 거야?

민은경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름휴가 어디 갈지 정하셨나요? 해외로 가고 싶지만 고환율 때문에 망설여지는데요. 이럴 때 국내 여행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 땅끝에 있는 해남군이 관광객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땅끝 해남 반값 여행 3차 참가자 접수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요, 여행 경비 50%를 모바일 해남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데요. 신청은 선착순으로 환급 혜택은 개인 여행객과 팀 단위 여행객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은 5만 원 이상, 2인 이상 팀은 10만 원 이상 여행 경비를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 되는데요. 해남은 두륜산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누군가에게 쏟는 관심과 사랑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관심과 사랑이 상대를 지지하고 유유히 나아가게 하는 넓은 물이 되어주지 못하고 혹시 무거운 부담으로 상대를 가라앉히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깊은 풍류의 바다에 푹 잠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물론 그 위로 유유히 흘러가 주셔도 좋고요. 6월 28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준수의 소리 수궁가 중 수궁풍류로 출발합니다.

말과 무슨 원소더냐? 왕명이 지중 거던 니가 어찌 기만을리 옛말을 니가 못 들었느냐? 하그리 학창으로 용왕을 살해고 미국의 망국이 될 것이니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와 가리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 간이 없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떠나라 사가리요 너그 용왕 백년 살때 하루도 못살 대요 너그 나라 만조 백가난 나란시 모두 다 못살 시키리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아나였다 백알라라 똥밖에 든게 없다 내 배를 갈라해 모아라 혈주부는 왜 이렇게 잔말이 심원고 태공을 모시고 세상을 빨리 나가 간을 죽어든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할 일 없이 토끼를 업고 세상을 나가는디. 야 이놈 토끼야, 내가 가기는 가되 너 속은 다 있을 것이다 이놈아. 할 일 없이 수국을 나가는디. 가자.

어서 가자. 고국 산천을 파리 문이 청천은 뭐로 있고 일학장사 추세권

감사합니다. 꽃을 안 피워서 제가 정성을 들였더니 꽃이 활짝 피었네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유익한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630님 계속 애청해 주실 거죠? 저희도 정성껏 좋은 풍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이배님. 아, 오늘 첫 곡부터 미녀 들려주시니 신나요. 신나. 용호님. 제 신청곡 나오니 더더욱 신납니다. 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땐 추임새 하나.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이배님. 아, 오늘 첫 곡부터 미녀 들려주시니 신나요. 신나. 용호님. 제 신청곡 나오니 더더욱 신납니다. 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땐 추임새 하나.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86님. 지난주에 오한 명창의 여타령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영상으로 조완, 조유아 부녀 보셨나요? 둘이 판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사연 주셔서. 그리고 8920님.

대인난 대인난은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라. 여기서 대인난은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촉도 지나는 촉나라 가는 길에 어려움이란 뜻인데는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라. 여기서 대인난은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촉도 지나는 촉나라 가는 길에 어려움이란 뜻인데요. 즉 멀고 험한 길로 인해 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사설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는 문 밖에 나아가 바라보니 오동나무 가지 끝에 달이 걸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노래의 화자는 그 달을 자라 등에 실어 어서 고향에 가자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달을 노래하던 사설이 어느 틈엔가 저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온 날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해로다 라고 5월 단온

백구야, 날 널 마라.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승산이 버렸으매 너 쫓아 이왔노라. 강사 더닦고 구멍이 서여 죽어 나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때여 준양과 도령님이 하루 가고 이틀이 가고 5, 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난 서로 사랑가로 논의나 한디 만체여

살찐 한 캐럴을 물어다 놓고

뭐다고? 아르르르르르르르 하. 난듯 탄상봉환이 축시를 물고

유공청 해기에 난초를 물고 송백가름 녹난 내 사랑 내 아들들을 내가 으르간 지지야

몽랑부변 수여천해 장해같이 깊은 사랑 사무신경

정삼춘화가 되고 파도 죽어 법나이비 되어 춘삼월 호시저

나는 죽어 꽃이 되되

근데 사실소 그러면 죽어 될 것이었다. 너는 죽어 종로인 경이 되고 나도 죽어 인도인 경이 되고

그두루만에저 계집 여자 글자가 되고 나도 죽어 글자 되네. 한알 전 한알 곧 날일 편양지에 피부 기토키 사나이 남 아들 참 자 글자가 되어 계집 여변에 똑같이 붙여서

단가 강상풍월의 사설을 노래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춘향가 중 긴 사랑과 함께 정혜석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단가 강상풍월의 사설을 노래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춘향가 중 긴 사랑과 함께 정혜석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촬영금은 조금 생소하시죠? 촬영금은 1940년대경 김영철이란 분에 의해서 개량된 근대 국악 현악기입니다. 검은고를 연주할 때 손에 잡고 소리를 내는 술대와 같은 기구와 동옥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쇠줄을 연주하는 악기예요. 국악의 현악기와 관악기의 멋진 앙상블 한번 감상하시고 저는 다시 풍류 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것도 속소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내는 게 남창 지름시초와는 다른 표현법이랍니다. 이렇게 남창 지름시초와 여창 지름시초는 음악적인 특징과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는데요. 남창 지름시초가 장엄하거나 통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다면 여창 지름시초는 애절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악곡인 것이죠. 특징과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는데요. 남창 지름시초가 장엄하거나 통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다면 여창 지름시초는 애절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악곡인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여성 가객을 위한 지름시조의 변주곡이 따로 만들어져 여창 지름시조라고 이름을 붙였을 테고요.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생기니 본래의 지름시조는 남창 지름시조라고 불리게 된 걸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남자 가객이 여창

무심코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승 음악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수도권 서울의 지하철에는 경기민요 풍년가를 경쾌하게 재해석한 풍년이 흐르고요. 부산은 환승역마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파도를 연상시키는 바다의 바람이란 창작곡으로 해양도시 부산만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중심 대전은 단일 노선이라 환승역은 없지만 대전역 같은 주요 역에 도착할 때면 충청도의 전설적인 명곡인 대전 블루스를 국악기로 편곡한 버전을 만날 수 있고요. 종착역에서는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0: 두할망 봄풀이 등 무가를 바탕으로 한 작품과 판소리 숏스토리 모파상 등 판소리를 새롭게 만드는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청춘을 요즘 감성으로 노래한 청춘가 들어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청춘을 요즘 감성으로 노래한 청춘가 들어보셨습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판소리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라 할 수 있는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으. 이렇게 추임새를 하면서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적벽가 중 초합 부분으로 함께 추임새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박봉 술재 적벽가의 첫 대목은 도원결의인데요. 오늘은 김동준의 소리와 한일섭의 북으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적벽가 중 도원결의, 소리의 김동준, 북반주 한일섭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0: 혀디야루다
1: 쉬고
0: 한 마리 푸른 허여 풍진이 특권도다 황군저거를 평나로지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제도를 평정하루 이과에게 나도를 싣고 이과고 경쟁한고 난세강둥 조안바론 협천자에 형포하고 펴가 자연 손중부는 강동원 공고하여 북한미덕을 야랑거나 세강동 조안바론 협천자에 형포하고 펴가 자연 손중부는 강동원 공고하여 북한미덕을 야랑거나
1: 쉬고

찐팽양이라 당당한 헌두인기 사랑으로 무너낸듯 세상을 모두 안아 이제 내려다 본 예.

대한국 헌안 8년 추구월이라. 마룡강을 바라보니 경계한무궁 기허다. 산불고이 수려오고 소물심이야 청천이라. 인물대여 무쌍허니 원다건 삼치알지도다 석병무중어 구름속어 삼경 직권 장송원 천구줄 푸른빛으로 태웠더라. 지문에 다녀온 분을 두 다리며 풍자야 선생이 기옵시냐. 풍자나와 여짜오되 선생께서 영주의 석광과 박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명궁이와 매일 서로 벗이되어 강호에 배 띄우고 인간의 바둘주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득이 이런 말이 선생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숙의 표현.

너희의 반야듣고 관공장별을 무방만 세워두고 들어가니 소석을 한 송육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초다하기 한여구나. 제아의 대시하고 기다렸겠어도 반일이 넘도록 국명건 한화하지요. 아무 동정이 없난게라. 직도 이 성질이 급한데라. 우리는 부름 뜨고 가면 받으며 곤성 대지로 우리 강하는 한두 금지 무기어에 비라. 심하는 사람을 무례하고 수차 수고를 허였거든 요방을 피고 누워서 일어나지로 아니거니 부려 고만하오이다. 소녀 초당을 쫓아들어가 초당의 무릎을 벗성 체리는 분명히 재주가 있긴다. 사나 죽나 죽나 사나 나오나 간이 나오나 동정을 모아 제 마을 기지리면 응당 나올 터니 똑구로 교를 박아야 신야로 돌아가다니다. 반필의 가방 실어지고 구름이야 벌 들고 초당 앞으로 와르르르르 달려드니 현득이 깜짝 놀래 익덕은 손을 잡고 현재야 현재야 지렁구를 퍼지옵난제라. 문랑상 탕도 예롬 상근하고 문랑도 여상을 보려 하고 유수와 왕래한지 삼국 초지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제 후와 운장은 입덕을 다리고 삼문대 멀리서 동경을 기다려라. 동맹이 잠을 깨어 풍을 기어 얼푸는데

먹을 뿐이 용금 속에

사또는 벌써 눈치를 챘겠다.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을 채촉하야 자 이제는 그만 내려가자 하고 모두 다 내려가는 네 배비장은 땀만 먹고서 귀병으로 배를 했는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광란이 난 문행이오구려 그 내게 침이시니까. 여러 비장들은 속으로 웃고 하는 말이 벌써 반했구나 저 잡것이. 근성으로 인사를 하면서 예방께 없어 급광란이 난 문행이오구려 그 내게 침이시니까 침 한 대 맞아 볼랍니까. 배비장이 칠색 아니올시다. 조금 진정하면 날 튕게 이제 염려 말고 한 거는 뭐

뭐라? 아, 무엇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어? 왔다 이놈아 요란하다 조용히 간져서 구경하자.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 부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 시와 양비도 갖고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물에 놀고 산에 놀고 백만 교태로를 다 부린다. 금도 갖고 곡도 갖고 육녀 선녀 월서 시와 양비도 갖고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이 상한 병 들겠네. 방자는 왔다 무엇을 보고 나리께서 그렇게 미치시오니 이놈아

시간만 면하게 해주시면 은혜 백골 난망이라고 하고 그 동정을 좀 살펴보느라. 아, 아따 소인놈 상놈이라고 아 그런 신분까지 알아시면 겨, 아 소인놈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신분으로만 못하겠소. 아 생면부지 나무 여자보고 어떻게 음식을 달라라고 합니까? 아 그러다가

오지요. 방자가 못 이기는 척 하고서 충충충 가더니만 설렁설렁 가더니만 저를 꾹벅꾹벅 하고서 쉬쉬쉬쉬 애랑아 배비장이 벌써 니한테 반해버렸다잉. 음식 있는 대로 차려다고. 애랑이 빵 끄듣고 음식상을 차린 흔디

금채환계를 좌르르르르환대로광 빛간 좋은 정주백군 투견화 한지없이를 소담 어깨담아놓광 물건농시 홍산백산 산딸기를 맞춰놓고 동경추파 맑은 모닥 자단 중에다가

음식을 자심하다가지 네 음식을 보내더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양이 산악 대강 보시고.

하는 말이 그 사연을 전부 다 하니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아, 내 이럴 줄 알았다. 알았어. 아, 그런데 말이야. 예, 방자야. 저 감히 말이야 이빨 자국이 나시니 웬일이냐? 방자놈이 빙그리 웃고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말이지요. 감 꼭대기를 이빨로 물어 뜯어 빼느라고 고롱고롱 침이 묻었지 않습니까? 배비장이 하는 말이 예, 방자야. 너 이 음식 다 먹어라. 나는 저 감이나 하나 먹고 말란다.

그런 말이 이 같은 좋은 음식을 보내주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전하여라. 이 같은 좋은 음식을

전하여라. 우리 안 말씀이나 천생양하고 지생양하니 은양매번

0: 또 이어지지 않아 음반으로만 듣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유혜은입니다. 얼씨구!
0: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덧음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중고재 명창 모흥갑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모흥갑 명창은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판소리 명창이었는데요. 생물 연대는 불분명합니다. 경기도 출신으로 만년에는 전주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명창 이름이 쓰인 그림이 발견되어 모흥갑 명창이 매우 유명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감사 환영연도라는 열폭 병풍 중에 모흥갑 명창이 평양감사의 초청으로 능라도에서 소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왼편에 명창 모흥갑이라는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이를 모흥갑 판소리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평양 영광정에서도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지른 덜미소리가 십리 밖까지 들렸다는 일화가 함께 전하기도 합니다. 신위는 광극절구 12수라는 글에서 고수관, 송흥록, 염계달, 모흥갑은 우리나라의 소문난 광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당시의 그 위상과 명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어전에서 소리를 해서 동지벼슬을 제수받기도 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고동상성, 덜미소리 등으로 유명했는데요. 모흥갑의 이별가 더늠이 남겨져 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어전에서 소리를 해서 동지벼슬을 제수받기도 했습니다. 모흥갑 명창은 고동상성, 덜미소리 등으로 유명했는데요. 모흥갑의 이별가 더늠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별가 더늠은 동강산제라고 명명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매 명창인 김초양과 김소양의 소리로

예인들의 소리 인생 명창 모음갑을 만나봤습니다. 김초양이 우람한 성음에 깜짝 놀라며 듣게 되는 이별가였는데요. 자랑스런 근대 여성 명창 두 분의 소리로 모음갑제 이별가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억스의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

0: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대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선생님 이제 오랜만에 또 뵙기도 해서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요. 또 네, 선생님 네.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시니까 네. 홍보도 여기서 많이 좀 해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요즘 선생님 바쁘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일로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1: 제가 7월 3일 날 또 그 우진문화공간이라는 곳에서 동초째 제가 또 수군가는 홍정택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지만 나머지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는 또 오정숙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7월 3일 날 동초째 흥보가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준비를 하고

0: 제가 이렇게 좀 목이 안 좋지만은 뭐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겸손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더니 아, 그러실 수도
1: 근데 사실
0: 있겠구나.
1: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제 젊었을 때야, 어렸을 때한 30, 40대 때는 그냥 어디 가서 팍팍 질르면 그게 그냥 뭐, 그랬는데 이제 60이 다 되고 또 이제 그 무형유산이라는 큰 타이틀을 주시니까 책임을 주시니까 항상 어디를 가서 노래를 하려면 그 긴장감이 더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책임을 다 하려고 참
0: 참,
1: 어려운
0: 네, 어려운
1: 게.
0: 길이시고, 갈수록 무대가 더,
1: 네, 맞아요. 네,
0: 무서워지고.
1: 무섭고, 진짜 어렸을 때그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하려고 무대에 딱 올라가면 객석이 전부 다 호랭이로 보인다고. 근데 그게 뭘 그럴까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0: 참, 이게 소리라는 게 알아갈수록
1: 네,
0: 더,
1: 맞아요.
0: 예, 무섭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역시 큰 선생님들이시라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북 무형유산 수군가 보유자로 계신데, 바로 이제 할아버님 홍정택,
1: 네.
0: 김유행생님의 선생님이 외손녀가 되시는 건가요? 아, 그러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소리를

0: 무엇보단 내가 잘한다 이런 소리도 좀 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작심을 한 때가 15살쯤이셨군요. 그때부터 이제 소리길로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공부를 하셨는데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셨나요?
1: 저희 할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그 다른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유하시고 굉장히 그 나이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점잖으시고 점잖의 대명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데 저한테는 그 저희 집에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마루 위로 올라가면 저 위에가 그 호랑이 가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뒤에다 항상 그 회초리를 한 5자루 정도 넣어놓으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한날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그 자율학습을 안 하고 이제 집에를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입시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막 졸리기는 하고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목은 안 나오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꺼내서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복통을 그냥 앞으로 탁 밀으시더라고.

0: 연락도 좀 하고 이렇게 해라. 네. 자연스럽게.
1: 또 같은 또 네네. 일가이시니까.
0: 네. 가족이니까.
1: 네네. 아유, 그렇게 해서 또 동초째를 나머지 바탕을 또 다 네네. 하셨군요.
0: 네네.
1: 아, 그러면은 선생님 이쯤에서 선생님 소리 한 대목 듣고 그 다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곡 설명을 좀 해주세요.
0: 네, 첫 번째 곡은요. 흥보가 중에서 저희 오정숙 선생님이 장기시기도 했고 네. 또 제 장기이기도 한 네. 흥보 박타는 대목, 첫 번째 박타는 대목 들려드릴게요.
1: 네, 오늘 특별히 북반주를 위해서 홍성기 선생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이 홍성기 선생님은 홍정택 선생님의 막내 아들이라고 아까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자녀분 중에 이렇게 북을 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다행인지 어쩐지. 아니, 가르치려고 했으면 진작에 가르쳤으면 네. 아마 예, 크게 활동을 하셨을 건데 못하게 하셨어요.
1: 네, 네. 못하게 하셨는데 네. 어쩔 수 없이
0: 그래서
1: 이제...
0: 숨어서 하셨어. 아, 숨어서 네. 그냥 뭐 취미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제 전담 예, 지정 고수입니다.
1: 아이고 그러시군요. 홍성기 선생님은 이미 전주 대사습 네네. 연구부 대상도 받으셨고 예, 예. 지금 현재 추담 판소리 보존의 부이사장을 하고 네네. 계셔서 선생님이 아주 단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인 줄 알아요.
1: 네, 그러면 흥보가죠. 흥보 박타는 대목 먼저 청해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세미, 북반주에는 홍성기입니다.
2: 그때요, 흥보가. 처자들을 앉혀놓고 토빌려다가 박을 한번 다 보는디. 시르렁 실곤.

0: 좋다.
1: 원수는 묵 가난이로구나.

이박을 타고 들랑 아

0: 만큼 꼭 한번 가서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3일 우진문화공간에서 흥보가 공연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홍정택 선생님 이제 손녀로 어릴 때부터 소리를 듣고 잘하셔서 본격적으로 수군가를 전승하셨는데요. 이 추담제 수군가가 전북의 무형유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원도 받으시고 이제 보존이나 전승 교육에 대한 그 의무감 이런 것도
1: 네,
0: 있으실 텐데,
1: 책임감이 제가
0: 네,
1: 굉장히
0: 어떻게
1: 큽니다.
0: 하고 계신지
1: 아,
0: 궁금해요.
1: 네, 아니 이제 그 아직 추담제라고 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리라
0: 네.
1: 제가 그냥 어쨌든 그 많이 들어봐야 아, 저 수군가도 참 좋구나 저런 매력이
0: 네.
1: 있구나 알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완창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특별히 또 부안에서 저희 선생님 홀을 따가지고 추담 전국 국악 경연대회라는 거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올해가 20년 20회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8월 21일 22, 23일 날까지 21일 날은 저희 선생님에 대해서

0: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들 올해는 또 더 큰 폭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 잘 넘기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 들려주실

던졌다. 죽인 한 쫑 그 두는 도리도리 어린 한 들신 공진 한 몇 동 좌 변청산이오 변은 독수라 독수청산은 애국군장송 휘눈 늘어진 양유수 들랑달랑고락가락 앙구주춤 기난 것 화상을 보고 토끼를 보니 산중퇴 화중퇴가 군병헌 토끼로다

내 이럴 테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질개한테 그대 신세 삼중구추 다 지르고 태안엄동사란부 만하게 눈 쌓이고 천봉에 바람질지 화초목실 바지급세 앵무원당이 그쳤다. 어둑한 바오밑에 고품배틀을 잡고 발바닥만 할짝할짝 터진 시간째 뭐냐 좋은 결혼의 무관수 조혜왕의 원혼이요.

땅점 배어른 조맹덕 정신이라 거의 줄여서 죽은 독 계승감 절벽 석간 등으로 기울어 피고 올라갈 때 짧은 꼬리를 사태다 끼고 요리 깡총 저리 깡총 깡총적 똥띠놀 때 꿍꿍기슨 내라고 이 쿵기 조총론이 그 안이 반란인가 반란세 상나는 신뢰 조생보사 자네 신세 한가하다고 뛰려며 무순정으로 유산 무순정으로 환을 아까 안기색 적송자 종아리 때려흐었다는 그런 그집부렁이를 네 앞에다가 내놓는가 무세가려 아닌 게 아니라 내 팔자 영락없이 똑다웠어 똑다워라 아 주부 어찌 그리 상을 잘 보시오 아 그런디 여보시오 별주부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의 간지보를 짓고 유리에게도 호박 추초

잔디 무실홍왕 저기 하사

언디 백년지 앙덕이로 오구나 왕모 금잔 천일주와 청배녹바 담은 안주 불러쳐볼 싸약취 이도록

0: 가진 풍악을
1: 한번
0: 대응선에다 가득 많이 싣고 요지로 돌아들쩌고 700리 군사는 불을 쏘 그가 버려

부르고 또다. 경주에서 약수해서 경주 허재전자 소사 헛거홍내 돈일 적어 첩벽강 소자청 최석강 깨트베개가 이러건 재미를 알았으면 세상에 이베이 했으리

곳마다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엽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하고 귀한 우리 소리 가득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진영입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회 현장 박정경입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저녁입니다. 2026년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데요. 추억이 쌓이면 그 기억이 역사가 되고 그 장소는 고향이 된다고 합니다. 2026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 의미 있는 시간들 기억해보시고 활기찬 7월을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의 현장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0: 지난 5월 말에 발행된 국악원 논문집 제53집에는 작년에 국악원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2편과 일반 논문 총 15편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문 1편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 만나볼까 하는데요. 국립국악원 종묘제례악 해외공연의 의미와 성과 연구, 제례악의 글로벌 확장과 재맥락화를 중심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계 속의 우리 종묘제례악의 위상과 공연의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 흥미로운데요. 논문을 발표하신 장윤희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윤희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이자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로 글로벌한 음악학자로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장윤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랜만에 연구회 현장 찾아주셨어요. 네. 청취자분들에게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도 좀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오랜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같습니다.
0: 네, 저도 엊그제 뵌 것 같습니다.
1: 2020년 이제 4월에 제가 사회예술 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국악하기 이것을 소개해드리면서요. 이제 우리 사회의 공동체들이 국악을 연주하면서 또는 배워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 사회가 함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 교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0: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1: 네네.
0: 근데 우리가 이제 일회성으로 뉴스에 잠깐 나오고 마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015년부터 이미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가서 와. 이런 작업을 준비해 오셨었던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요. 궁금했으나 제가 이 뭐 쫓아다니면서 외국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1: 아유, 그렇죠.
0: 그리고 정보도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부 정보는.
1: 네.
0: 그래서 이제 국악원에 계신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엄청 여쭤봤어요. 언제 가시나요? 어느 나라는 언제 가시나요?
1: 네.
0: 또 정악단에 있는 연주자분들한테 이 나라 갔을 때는 어땠나요? 저 나라 갔을 때는 어땠나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물어보면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우리 프로그램 제목도 연구의 현장이지만 언제나 이 연구의 현장이라는 것은 생생하고 또 그만큼 힘든 그런 시간을 거쳐야만 그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거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종묘제례악 아까 2015년부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그

0: 의미 이런 것들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기점이 되는 2015년이거든요. 이때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공연이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행사였고 의미였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1: 이 공연은요. 제가 사실 이 공연이 진행될 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가지고 네. 뉴스에서 그냥 얼핏 듣고 넘겼어요. 네. 그냥 프랑스에 가서 종묘제례를 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자료를 찬찬히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이미 10년도 더 전에 가서 한 공연인데요. 5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공연이니까 네. 2010년부터 뭐 외교부 관계자들, 국악원 관계자들 또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시는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걸쳐서 준비한 네. 아주 대단한 행사였던 거죠.
0: 그러네요.
1: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측에서도 그냥 뭐 볼거리가 하나 온다. 외국에서 동양에서 어떤 공연단 하나 온다. 이렇게 맞이하신 게 아니고요. 파리에

0: 피해자들께서 참석을 하셨는데 독일인 지휘자 유르겐 브룬스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낯설었지만 인상 깊은 공연이었다. 너무나도 솔직하신 그런 관람평을 주셨고요. 또 뮌헨의 바이에른 방송국에 계시는 비바 피아 슈타이거발트라는 분께서는 국립국악원의 공연은 대성공적이었다. 이런 찬사를 또 주셨습니다. 또 현지에 있는 많은 공연 기획자분들이 이 공연에 또 관계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연주자들의 등장부터도 너무 압도적이었고 이런 음악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청중들이 고요함을 지키면서 관람했고 또 춤과 음악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네, 이런 느낌을 잘 표현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국립국악원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또 우리 한국에 계신 시민들한테도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1: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묘제례악이라는 게 우리가 참 이렇게 웅장한 그 아까 말한 갖춘 규모의 공연을 보는 게참 쉽지가 않은데

0: 할수 있도록 하는 문화 축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서로 다른 종교와 공동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하고 이런 성스러운 예술적 표현을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세속적 공간, 공연장에서 함께 네.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6개 이상의 종교 전통하고요. 56개 이상의 공동체 예술을 소개해왔고요. 2017년부터는 이게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축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와, 지금 아까 왜 독일에서 세계로 온라인 송출한 것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나누는,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취지에 우리 종묘제리학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0: 소개를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 네, 우리가 이 종묘제례학이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매번 오라고 할 때마다 수백 명이 가가지고
0: 네,
1: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죠.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큰 악기들 이런 이동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조립했다가 다시 분해했다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다행히 국립국악원에서는 종묘제례학 조선을 노래하다 라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또 제작하셨어요.
0: 예.
1: 그래서 요 영상만 틀어도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림도 볼 수 있고 실제 네. 장면도 볼 수 있고 뭐 자막으로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요.
0: 네.
1: 이런 또 방법을 고안하셨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미디어 아트를 전시하는 수교 기념 공연이 있었습니다.
0: 네. 아까 왜 100여 명이나 되는 연주단이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1: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요. 네. 사실 더 많은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공연 이러면 왠지 좀 어렵고 벽을 느낄 수 있는 젊은 세대
0: 네.
1: 또 일반 시민들도 영상, 미디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지나가다가 한번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종묘제례학을 노출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이런 미디어 아트 공연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사실 직접적으로 공연으로 보면서 느끼는 감흥이 물론 가장 깊겠지만 또 그에 앞서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접해보고 더 많이 알리고 이런 활동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뭐 수교 행사, 뭐 교류 행사로 보면서 느끼는 감흥이 물론 가장 깊겠지만 또 그에 앞서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접해보고 더 많이 알리고 이런 활동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뭐 수교 행사, 뭐 교류 행사, 기념 공연, 또 전시 이런 내용들 이제 나누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 공연과 행사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국가 행사와 민간 교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1: 그 국립국악원의 종묘제례학 공연을요. 사실 외교 행사다, 국가 행사다, 민간 행사다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이 현지의 공관이나 외무 차원에서 협조가 없으면요. 공연을 진행하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로 했을 때 제가 일부 민간 문화 교류 공연이다라고 나눈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큰 공연을 하기는 했으나 폴란드랑 헝가리와 같은 나라에서는요. 이 당시 국악 원장님이셨던 김영훈 원장님께서 그 현지의 학자들과도 교류를 많이 하셨고 또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나 헝가리 웨트로반시 로란드 대학교와 같이 실제 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0: 네.
1: 한국

0: 해외 공연에 대한 어려움 혹은 또 기쁨, 성취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외국에 다 주고 오기만 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이 가셨던 분들은 뭘 배워 오셨을까, 뭘 느끼고 오셨을까, 이것도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오랫동안 이 종묘제례악을 연주하셨던 그런 원로 단원들께서도요, 우리가 과연 나가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여러 가지 면모가 있잖아요, 우리 종묘제례악이. 그러나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고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은, 이것은 너무 훌륭한 예술이기 때문에 첫째도 예술적인 깊이, 둘째도 그 경건한 마음, 이렇게 실제 그 종묘제례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은 잘 전달하려고 하셨던 그 노력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사실 연주자로서 이렇게 당신들이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낯선 문화에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하고 기립박수를 보내고 언론에서 찬사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참 얼마나 뿌듯한 그런 기억으로 남을까 싶어요.
1: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외국의 경험이 별로 없는 해외 공연을 처음 가본 이런 젊은 단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 번 나가보신 우리 이 원로 연주자분들은 이미 박수갈채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요. 그런데 익숙하셨을 텐데, 우리 이 신입 단원들은 그렇게 열광하는 외국인 관객들을 보고 본인들이 더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해외에서 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 기회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회였기 때문에 우리 국악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고 온 것이 저는 외국인들이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보다 더큰 우리의 수확이라고
0: 큰
1: 생각합니다.
0: 성과네요.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 또 사명감을 또 일깨워준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종묘제례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공연이 가장 중심이 되지만, 뭐 전시도 있었고, 또 미디어 아트도 있었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투어링 K아츠,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1: 저도 이 종묘제례악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투어링 K아츠 이래서 한국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는 아이고, 분명히 BTS 뮤직비디오 내지는 뭐 블랙핑크 이런 K-POP 관련 영상을 가지고 가나 보다 하고선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의외로 국악 관련이 두 개나 영상을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뭐냐면요, 한국의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자라는 사업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문화예술 단체의 공연, 전시, 교육 등을 제외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역시 종묘제례악 조선을 노래하다라는 미디어 아츠와 한국 대중예술 속에서 국악을 재조명한 케이팝, 한국의 전통음악을 만나다, 이렇게 연계한 전통음악 관련, 한국 대중예술 속에서 국악을 재조명한 케이팝, 한국의 전통음악을 만나다, 이렇게 연계한 전통음악 관련 콘텐츠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0: 좋네요. 어쨌든 케이팝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너무 좋게 생각하지만 또 그와 함께 전통이 같이 좀 어우러져서 나갔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케이팝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나 그런 기와 전통이 가지고 있는 건또 사뭇 다르고 또그 안에서도 또 약간 또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투어링 K아츠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또 공연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좀 이제 최근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홍콩 한국문화제 여기서도 또 종묘제례악을 공연했네요.
1: 네, 뭐 홍콩에도 굉장히 큰 규모로 제가 갔다고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악단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유럽 쪽에 갔었던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공연이 중요한 거는요, 국가, 뭐 외교 이런 걸 떠나서요, 그 홍콩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에 그 교민들한테도

0: 익숙하지 않은 네. 이 음악을 소개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아주 번듯하고 대규모고 뭐 도시에 있는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한 게 아니고요.
1: 네.
0: 정말 홍콩의 시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로컬에 있는 자그마한 극장에서 이 종묘제례악을 소개했다는 거
1: 네.
0: 굉장히 시민 친화적인
1: 공연이라고
0: 저는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네, 저도 지금 이 홍콩 한국문화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종묘제례악의 위상과 이 위용을 정말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 기획이 또 한 이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제 방금 한국문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위엄과 위상과 막 또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과 함께 조금 더 이렇게 좀 대중 친화적으로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쪽까지도 이제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그런 해외 공연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
0: 맞습니다. 주민의 삶 속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의 삶 속으로

0: 예요.
1: 네, 궁금했는데요. 사실
0: 네.
1: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섰습니다.
0: 아, 네네.
1: 일본에서 공연이요. 사실 2000년에 있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일본에서 공연했는데 또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0: 네.
1: 2025년에 했던 일본 도쿄 분쿄 시비콜에서 했던 공연은요. 한일 궁중 무형 유산 교류 공연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일본 사람들 모이세요. 우리 종묘제례악만 보고 가세요. 이것이 아니고요.
0: 네.
1: 한국과 일본, 이 아시아에 있는 위대한 나라 두 곳도

0: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창극, 무용극 이런 공연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같이 공연. 그래서 둘이 같이 만나서 네. 일본 공연단과 일본 분들이 종묘제례악도 보고 또 우리 종묘제례악 보러 갔던 우리 공연자들은 구미호돌이도 보고 이런 행사를 했죠. 그런데 또 일본에서만 하면 너무 아쉽죠.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네, 네. 한일 궁중 무형 유산 교류 공연을 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는 구미호돌이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고요. 또 네네. 한국의 무형유산으로 소개한 것은 수재천, 학처용무 연화대 합설
1: 네.
0: 이 공연을 서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에 했던 그런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네. 아유,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네요. 제가 너무 그 단편적인 사실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종묘제례악이라는 음악 예술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뭐 좀 보편적인 정말 아름다운 예술 의식으로서 바라봐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면서
0: 예술을 통해서 서로 네, 네. 소통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1: 네.
0: 이것의 의미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이런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진 공통점이 있는 나라다라는
1: 네, 네.
0: 것을 함께 느끼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 한일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본의 궁중음악 한 곡을 들어볼까 합니다. 가가쿠라고 하고요. 그중에

0: 종묘제를 약을 낯설지만 아름다운 음악이었다라고 평했잖아요. 지금 들으신 이 일본의 공중음악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가가쿠 칸켄바이로를 함께 들으셨고요. 일본 국내성 아악부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한일 공중음악 교류전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이 궁중음악 가가쿠를 들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제가요 가가쿠를 네. 듣고 또 네. 번뜩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뭔가요?
1: 제가 네. 이 공연을 2025년에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0: 네.
1: 2025년 4월에 이 공연이 있었는데 8월에 전주

0: 라는 것이 가진 이 정말 화합의 힘, 치유의 힘, 이런 또 상호 이해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지난 10년간의 종묘제례와 해외 공연 전시 콘텐츠 보급에 대해서 아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좋은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이자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윤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종묘제례악이라는 하나의 창구로 세계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다양한 사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인이 주목하고 공감하는 국악,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국악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국악계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겠죠. 오늘 연구의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연구의 현장 주제는 지난 5월에 문을 연 이해주 춤 아카이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 해파리의 연주로 소무독경 띄워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다. 나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면 나 역시 그것의 일부를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나눔을 위해 공동체가 형성된다. 신학 박사 안셀름 그린의 책 지금과 다르게 살고 싶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과 뭔가를 나눴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달라져 있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해야 하나? 나눔이 결국 자신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노우나의 해금, 권정구의 기타 연주 Always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8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넸을 때 오히려 내가 더 받은 것 같은 느낌 다들 아실 거예요. 뭔지 주는 쪽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거 잘 아는데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일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나눌 줄 아는 분들 만나면 더 각별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도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 모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윤대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 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일에는 또 오십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윤대위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은 6월 20일 토요일에 있을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 전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아, 지난 20일에는 또 아이스버킷 챌린지 행사가 있었고 그 전에 봉사활동을 하셨군요. 농구선수였던 고 박승일 코치님이 루게릭병을 얻게 되면서 가수 션 씨의 기부와 모금을 통해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특화된 승일희망요양병원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챌린지 행사로 루게릭병에 대해 더 많이 알려졌지만 앞으로는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걷고 함께 살아야 하니까

0: 있고 아이와 같이 노숙하게 된 분을 도와준 부분들인데 한 2년 정도 집중 지원을 하고 자립을 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30%는 수급으로 계속 사십니다. 그럼 30, 40%가 수급이겠죠.
1: 네.
0: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30대, 40대부터 수급으로 70, 80까지 산다면 40년, 50년을 수급으로 사는데
1: 네.
0: 그냥 보호와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계속 수급으로
1: 그쵸.
0: 놔두는 게 좋은 정책일까요?
1: 아니요.
0: 한국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수급자가 일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가 돼 있죠. 돈만 네. 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회 문화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냥 돈만 왜냐하면 쌀 주는 게 제일 좋고 직접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변화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왜 계속 수급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수급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황에 빠져 공황이 있거나
1: 네.
0: 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턱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1: 네네.
0: 이게 4년 5년 지속 되면은 더 너무 완전 무기력해지죠.
1: 네네.
0: 그럼 그 시기에 우리가 단순 보호와 지원이 아니라 그분이 아이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변화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1: 네.
0: 수급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근데 그것은 항상 변화라는 말은 실패를 동반합니다. 실패가 있어도 그 일에 근데 실패를 가정할 때만 변화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그냥 돈 주는 게 쉽거든요. 네, 네. 그냥 내가 물고기 많이 잡아다 네.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0: 네.
1: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0: 네.
1: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다시 배를 탈 수 있게 막 마음을 지원해주고 이거보다
0: 네.
1: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대표님?
0: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건비 돈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돈 주는 것만 생각하죠. 쉬운
1: 네.
0: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서 우리가 그 도움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1: 네네.
0: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1: 네네. 나 아프고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증명해야 되죠.
0: 예. 그것보다 제가 지역복지를 얘기해 우리가 아는 관계라고 한다면 나 다 되는데 두 가지만 도와주면 돼. 라고 하는 사회가 된다면
1: 네.
0: 그러면 의존적인 사회에서 변화하는 사회 가 되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 사회도 있지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0: 이게 저희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사회복지로서의 전문성을 가져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1: 네. 대표님 그러면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 벌써 25년 하셨잖아요.
0: 네.
1: 하시면서 내가 진짜 이 맛에 이 일을 한다. 아니면 그래 내가 딱이었어. 아니면 이게 바로 내 길이었어. 이런 순간이 언젠가요?
0: 굉장히 제가 이제 사람들이 너 어떻게 스트레스를 감당해?
1: 그러니까.
0: 네. 되게 즐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직접 아이들을 아동 양육 시설들이 있거든요.
1: 네.
0: 거기 아이들을 보면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라는 것들이 애들이 그 웃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이 맞는 거잖아요.
1: 근데 처음에 만날 때는 아이들이 안 행복했었잖아요.
0: 그렇죠. 저희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딸은 지금 원래 한 67년간 운영했던 시설이 있고
1: 네.
0: 이제 25년부터 새로 위탁한 시설이 있는데 그게 행복한 거죠. 뭐냐면 걔네들이 얼굴이 무표정했다가
1: 네.
0: 이제는 얼굴이 웃음이 생겼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1: 근데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딱 만나자마자
0: 그렇죠.
1: 바로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 친구에게는 굉장히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0: 네, 제가 25년 일을 하는 그
1: 네.
0: 과정에서
1: 네.
0: 시간이라는 거는 필수값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 사회는 항상 2년 단위 정책을 얘기를 해요. 길게 보죠. 근데 최소 시간이 10년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20년 정도 걸리는 일들이에요. 보통
1: 네.
0: 저희가 하는 일들이.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립시킨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인프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당장 변화는 안 생기죠. 근데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변화해 간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변해야 되거든요.
1: 네.
0: 같이 변하는 과정이니까 급하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1: 우린 보통 오늘 문제집 사면 내일 머리가 좋아지길 바라요.

0: 근데 아, 이거 20년 걸리겠구나
1: 네.
0: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군요.
1: 예.
0: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국악그룹 늘소매 블루 에인젤 듣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집중하는 활동이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뭐 이 활동을 시작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2: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정인이 문제, 그때 아동학대에 있었던 사건들. 네. 또 하나는 제가 작년부터 학대 쉼터를 이제 서울시 거점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1: 네.
2: 그런 것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정인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1: 네.
2: 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정인이 문제 때는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결과에만 관심을 가져요.
1: 네.
2: 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정인이 문제 때는 한 2만 건의 보도가 됐다면 그 석 달 후에 또 다른 애가 죽었는데, 그때는 천 건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네. 정인이 양부모가 처벌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1: 네. 이제
2: 정인이 같은 아이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1: 네.
2: 정인이 이후에 그러면 학대받아 죽은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을까요? 우리는 저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사건에 분노하기보다 그런 아이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1: 네.
2: 하나 이제 저희가 쉼터 학대 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 센터의 시스템이 너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분유에다 소면제 먹고 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애착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네. 우리는 문제,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이런 상처가 있는 거를 저는 얘가 문제가 발현된 다음에 알게 돼요.
1: 네.
0: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1: 네.
0: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학대 예방 캠페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엔 되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애착의 문제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네. 우리는 문제,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이런 상처가 있는 거를 저는 얘가 문제가 발현된 다음에 알게 돼요.
1: 네.
0: 그럼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때부터 제대로 아이를 케어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1: 네.
0: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학대 예방 캠페인 하나가 아니라 여기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네네.
0: 부모님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큰 틀에서 좀 학대받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캠페인을 만들게 됐죠.
1: 정서학대에도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학대하면 떠올리는 게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좀 이 신체적으로 어떤 고통을 가하는 걸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심한 걸 수도 있는 거죠.
0: 정서학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제가 이제 그 학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1: 네.
0: 두 번 세 번 학대로 판정 부모도 굉장히 치열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또 학도가 아니라고 판정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1: 보통 신체 상처가 없으니까
0: 예, 당임이나
1: 네.
0: 이제 폭력은 바로 볼 수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한테 들어온 아까 정서적인 학대 문제.

0: 라는 말을 하죠.
1: 네.
0: 그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 기준을 이상으로 보장해야 되는 거죠.
1: 네.
0: 우리나라 전달 체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도 26가지 도움 체계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복지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연결한다면 그러니까 낭비 요소를 줄인다면 네. 복지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 진짜 될까요?
0: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다른 데하고 지역의 옆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아, 저 집 좀 가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될까요? 공무원이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주의를 바꿔야 된다 그러잖아요.
1: 네.
0: 발굴을 누가 해야 될까요?
1: 이웃이.
0: 예,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웃이 하려고 하면 이웃 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
1: 네.
0: 사회 변화. 이게 이전에 하고 지금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사는 사회가 된 사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1: 네.
0: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고민합니다. 하고 지금은 파편화되고 개인주의가 아니라 각자 사는 사회가 된 사회 속에서는 계속 문제가 됩니다.
1: 네.
0: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공동체성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고민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는 게 원인에 대해서 직접 그 접근을 하면은 그 아이가 운둔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범죄한 다음에 무기력해진 다음에 그다음

0: 게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아니 근데 은평구뿐 아니라 지금
0: 네.
1: 보니까 성북구 뭐 이거 아니라 우간다, 베트남으로 활동하고 계시던데요?
0: 네, 우간다는 60년 전에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도왔는데,
1: 네.
0: 우간다의 목사님이 오셔서 도움 요청을 저희한테 하셨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도움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우간다에 가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베트남은 이제 특수교육적으로 해서
1: 네.
0: 저희가 노하우의 나눔입니다. 전문성을
1: 네.
0: 가지고
1: 아니,
0: 하는.
1: 이쪽도 그러니까 그냥 물자를 지원하는 게
0: 네.
1: 아니시더라고요. 네. 전문성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0: 네, 결국은 뭐 제가 이제 듣는 생각은
1: 네.
0: 도움받는 사람이든 도움받는 나라든 저희의 역할은 별로 중요 그

0: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0: 저도 그말
1: 사람은 바뀌지
0: 싫어합니다.
1: 않는다. 이런 말을 해요.
0: 네.
1: 그 어느 페이스북에서 사장이 어떤 친구가 돈을 그 횡령했다가 자기가 자진신고를 했대요.
0: 네.
1: 이 친구를 용서해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95%의 사람들은 용서해 주면 안 되고 사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했어요. 그걸 제 마음속에 좀 해주고 싶었던 말은
0: 네.
1: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저희도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흰도래라고 하는 출소자 쉼터를 운영을 해 왔었는데 출소자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전과자들.
0: 네.
1: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옛날에 80년대엔 그런 그이 퇴소자들은 그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을 위한 NGO들이 100개 정도 됐는데
0: 네.
1: 지금 10개 이하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0: 네.
1: 뒤통수를 많이 맞는다는
0: 네.
1: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환경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나? 이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환경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나? 이 사람의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집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고 다른 건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0: 나만 변하려고 하면,
1: 네.
0: 네.
1: 이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 문제나 이런 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는 용서하고 그다음에 애가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또 물건 훔쳤어 용서해줬어 40번이나 용서해줬는데 얘는 계속 훔쳐. 그럼 천하의 나쁜 놈이죠. 얘는 촉법.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화 가능성이라는 말 때문에 촉법이 생긴 거거든요.
0: 네.
1: 근데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용서만 해줘서 아이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치는데
0: 네.
1: 배가 고픈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그거는
0: 않는다는
1: 안
0: 거죠.
1: 하고
0: 네.
1: 그래 너 훔쳤지만 내가 이번에 촉법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 걔가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저의 관점은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조두순 같은 경우가
0: 네.
1: 전과 18범이죠.
0: 네.
1: 우린 조두순이 배제나 그

0: 그것이 이제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라는 말을 항상 했어요. 아시죠? 네. 어렸을 때 저희들 뭐 물어보면 나중에 우리가 야 지금 이렇게 가난한데 그런 고민은 나중에 고민해. 나중에 해서 지금 선진국이 저희가 됐어요.
1: 네.
0: 근데 나중에라고 했던 것들이 다 터지고 있는데
1: 네.
0: 질문에 답해본 적이 없. 다 나중으로 밀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회가 됐죠. 결과만 학교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0: 규정대로 정해진 대로 일을 하는 게 맞나? 그게 아니라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건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네. 복지는 상상력이다. 네. 아니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네.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엔젤스 헤이븐의 조준호 대표.

남향 타고 지용정 능파사보사 이국어 재련국을 곁들여서 노래할 제 낭자 한풍왕 소리 소공이인 동건나 토끼도 신명되어 아빠를 몇 산자본으로 딱 들더니 한번 놀아보는지 함내 퍼들은 청포장 누르고 뒷내 퍼들은 유록장 눌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또 한 가지는 늘어져 촌기 초동을

아버지니 아빠를 번쩍 축척어 들던지 촐랑한 촐랑 눈인다. 이리한 참 논일 적에

언니. 한 군데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검은 관을 쓰고 문을 대공은 하이즉 좌오 청산허니 건물가이지요. 박조부리 허대 해록청산허니 건물가이지요. 평생이라 한 곳을 당도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의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의 풍류가 좋다.

저도 정성껏 좋은 풍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이배님. 아, 오늘 첫 곡부터 미녀 들려주시니 신나요, 신나. 용호님, 제 신청곡 나오니 더더욱 신납니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땐 추임새 하나. 얼씨구 좋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186님. 지난주에 오한 명창의 여타령 들으시고 보내주셨네요. 영상으로 조완, 조유아 부녀 보셨나요? 둘이 판박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사연 주셔서. 그리고 8920님. 김용호님, 우리 가락은 잘 모르지만 자꾸 듣게 되는 건 우리 가락이기에 끌리는 것 같아요. 어렵지만 천천히 알아갈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8920님 고마워요. 또 한 분의 애호가가 생겨서 저는 신이 납니다. 신이 나. 감사합니다. 좋은 풍류 계속 만들어 갈게요. 그리고 7470님. 경북대학교 민속학 클래스에서 선생님께 대풍류랑 남도 사면 배운 기억이 납니다. 우연히 국악방송 틀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네요. 앞으로 애청자 되겠습니다. 앗! 7470 우리 장재복 학생. 우와, 이게 얼마 만인가요. 잘 있죠? 우리 풍류가 좋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인연을 잊게 했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히 지내고 앞으로 연락도 됐으니 풍류가 좋다 계속 애청해 주시고 너무 반갑고 고마워요. 종종 사연 올려주세요.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도 함께 사연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하지군요. 덥지만 날이 길어 활동하기 좋아요.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씩 밤이 길어지겠네요. 아, 이 좋은 계절 여름 잘 즐겨야겠어요. 오늘도 좋은 풍류, 풍류가 좋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승장군님.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춘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풍류, 멋진 풍류 선별해서 들려드릴게요. 꼭 함께해 주세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생강의 단소, 이생강류 단소산조입니다. 단소는 악기 구조상 산조 같은 극적이고 격동감 있는 음악을 연주하기 참 어려운 악기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만든 것이 바로 이 단소산조입니다. 오늘은 이생강 명인이 구성한 가락으로 중중머리부터 휘모리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문망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라. 여기서 대인난은 사람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말이고요. 촉도 지나는 촉나라 가는 길에 어려움이란 뜻인데요. 즉 멀고 험한 길로 인해 오지 못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사설 출문망은 월계오동의 상상지는 문 밖에 나아가 바라보니 오동나무 가지 끝에 달이 걸려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노래의 화자는 그 달을 자라등에 실어 어서 고향에 가자고 노래합니다. 그렇게 달을 노래하던 사설이 어느 틈엔가 저 달을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온 날은 천중지 가절이요 일지지 창해로다 라고 5월 단오 무렵의 좋은 계절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좋은 명절이란 말이고 일지지 창해란 창해의 해가 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해서 5월 단오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던 사설은

백구야 나들 마라 너 차부로 내안 간다 승산이 퍼졌으며 너 쫓아 왔노라 꽃물 마시고 팔을 베.

전해 장해 같이 깊은 사랑.

떠난 주가 꽃이 되되 백도홍삼 춘화가 되고 나도 죽어 법나이비 되어 춘삼월 호시절에 띠꽃송이 내 덥석

영택이도 내 사실소. 그러면 주기가 날인 줄 알려무나. 인경택이도 내 사실소. 그러면 주가 될걸.

단가 강상풍월의 사설을 노래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춘향가 중 긴 사랑과 함께 정혜석의 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0: 아버지, 청이 왔사와요.
1: 아, 그래. 아이고, 어서 와라, 청아. 풍류방의 시조는 재미있게 배우고 왔느냐?
0: 예, 아버지. 근데 시조도 남자가 부르는 시조랑 여자가 부르는 시조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지름시조가 남창 지름시조도 있고 여창 지름시조도 있대요.
1: 어이, 그러냐? 아니, 이 예비에겐 우남동녀 우리 청이가 열아들 안 부러운 딸인데, 아, 남창 지름시조라고 내 딸이 못 부를 이유는 없지. 아, 그러니 남창 여창 가리지 말고 우리 청이가 부르고 싶은 시조 다 배우거라.
0: 정말요? 그래도 남녀가 유별한데 제가 남창 시절을 불러도 될까요?
1: 아이, 그럼 그럼 그럼. 명색이 풍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아, 그런 구닥다리 낡은 생각에 갇혀 있을 리가 없다. 아, 풍녀 사전에는 어찌 나와 있는지 한번 보려구나.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심청량이 배워온 대로 지름시조에는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있는데요. 남창 지름시조가 초장 첫머리부터 높은 음으로 질러 부르는 것과 달리 여창 지름시조는 초장 첫째 장단은 평시조처럼 평이한 음으로 시작하고요. 둘째 장단부터 높은 음이 나오지만 이것도 속소리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내는 게 남창 지름시조와는 다른 표현법이랍니다.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는 음악적인 특징과 표현법의 차이로 인해 전혀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는데요. 남창 지름시조가 장엄하거나 통분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다면 여창 지름시조는 애절한 느낌을 표현하기에 더 적절한 악곡인 것이죠. 아마 처음에는 여성 가객을 위한 지름시조의 변주곡이 따로 만들어져 여창 지름시조라고 이름을 붙였을 테고요.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생기니 본래의 지름시조는 남창 지름시조라고 불리게 된 걸 텐데요. 하지만 지금은 남녀 구별 없이

목소리로 들었지만 오늘은 그 반대 조합이었죠. 이렇게 남창 지름시조와 여창 지름시조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요. 시조창은 남녀 구별 없이 모든 가객들이 다양한 악곡을 소화하고 있으니까요. 남창, 여창이란 말은 음악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악곡의 제목으로만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6월 28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미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김상현 외 여러분의 연주 신하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계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맹자와 그 제자 공손추가 부동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후연지기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손추는 후연지기가 뭔지 묻습니다. 후연지기는 내면의 의로움이 모여서 생겨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들어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후연지기에 싹이 될 만한 것이 마음 가운데 자리해서 그것이 자라나면 내면의 의로움으로 쌓이고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했는데요. 의로움이 쌓여서 스스로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기계가 바로 후연지기라고 설명합니다. 후연지기는 거짓으로 과장할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도 없는 내면에서 의로움이 자라서 모여 생겨나는 것이라는 점 오늘 산책길 화두로 삼아보면서 오늘 첫 곡으로 후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상령산 듣겠습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7년에 발매된 김주파류 이재숙 가야금 산조 전곡을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가장 널리 연주되는 가야금 산조 유파 중에 하나인데요. 그의 조부 김창조의 가야금 산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김주파 명인의 섬세한 음악성이 더해져서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된 산조입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할 분은 우리 현대 가야금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야금 연주자 이재숙입니다. 이재숙은 국내 최초의 가야금 독주회를 개최한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나이 26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최연소 교수로 임명이 돼서 당시 화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섯 유파 가야금 산조를 최초로 완주한 분이기도 하죠. 1994년에 김주파류로 연주를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95년에는 강태홍류를, 97년에는 성금연류, 98년에 김윤덕류, 99년에 김병호류, 2000년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를 완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주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집니다. 다녀오셨는데요. 여전히 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김주파류 가야금 산조 한바탕 듣겠는데요. 우조 다스름으로 시작해서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로 이어집니다. 전체 연주 시간 52분 55초인데요. 이재숙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경기민요 노래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눈대목들이죠. 긴 사랑가부터 잦은 사랑가까지인데요. 오랜만에 이분의 소리 듣네요. 안숙선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사랑 사랑

3월 호시절을 딛고 소리를 내가 검수억 안고 떠오르더.

바로 하면 접불 내라. 나비 새꽃

마음도 내 사랑아. 포도를 주랴 행도를 주랴 귤병 사탕 그 애화장을 주랴 마음도 내 사랑아.

올림채 무리, 발뻐들의 24박 가래조 이런 순서로 연주가 됐는데요. 이런 장단들은 경기 무속 장단에 나오는 그런 장단들이죠. 이런 장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와 3의 혼합박자로 이루어진 장단이 많은 점입니다. 이 중에서 진쇠 장단 들으셨는데요. 처음에 나왔었죠. 경기 무학에서 사용되는 혼합장단의 백미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들으셨을 테지만 뭐 복잡하긴 하지만 또 방금 금방 알아채기는 쉽지 않지만 그 3 플러스 2 혹은 2 플러스 3 음향의 박자 구조가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오박 특유의 그 느낌이 흥미로운 그런 장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연주된 장단 중에 올림채가 있었죠. 이 역시 오박 계열의 장단입니다. 이 역시 3 플러스 2, 2 플러스 3 음향의 구조가 섞여 있는 아주 즉흥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런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진공.

잡고 이끌어 들어가 저를 주워 앉힌 것.

그때 신봉사는 적적한 빈방 안에 다루기만 기다릴제 배는 고

쓰고 다듬 방문 펄쩍 열고 집에 흩어집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노니 도량 주름이 서두르구나.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나가 나가 길놈 개천 물에 한 마리가 죄민 끌어 거꾸로 물에 가 퉁 빠져노니 신봉은 아기가 맥혀 아이고 도화동 집 학교 죽네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붕 빠져 들어가고 그죠?

끼우 저리 끼우 끼우거리고 올라가지 한 곳을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이 개천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가 되었거나 자중의 급한 마음 중의 급한 마음 불과 장사 폭을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보순 행정 다니 끌고 고든 오비 바지깔에 다달달달 걷어 자개를 딱 붙이고 문으로 백도 울격으로 징겁징겁 징금거리고 들어가 신봉사 깨뜨리 상투 내뚫어 비쳐 간전옥 거푼이 차려보는 신봉사랑 이때야 중이 신봉사를 건져업고 집으로 돌아와 의복 갈아입힌 후 처중이 하는 말이 봉사님 거참 좋은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니 좋은 수라니 무슨 수꼬이 처이절 부처님이 연금이 대단하시오 필요 아니 되는 일이 없고 구하여 아니 구해지는 것이 없사온디 공양미 삼백성만 처이절에 시주하면 3년 내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신봉사 깜짝 놀래 아니요 대사 자네절 부처님이 그렇게 연금하시오 예 그럼

내가 잘

좀 보게. 응? 내가 부르는 소리 취조 다 들으련만 못 들은 치라고 뒷바랑에다 손 쏙 집어넣고 그들거리고 올라가네. 차라리 죽일 놈 좀 보게. 대답!

금주 탄식은 나

심청이는 부친을 만단으로 이루하여 진지잡수께 헌년 후에 후원으로 돌아가서 후원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0...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한 어른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매일 자신의 작업실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용히 메모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직접 찻잔을 꺼내 녹차를 우리고 셔츠에는 그날의 넥타이를 단정하게 메고 앉아 있습니다. 참 근사한 장면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분께 건강의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산회상의 문을 여는 음악입니다. 지금까지는 관악 합주로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거문고 한 대가 들려주는 상령산의 깊은 울림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곡에는 한 명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민족 항일기와 광복 이후 우리 거문고 음악을 이끌었던 거문고의 대가 장인식 명인입니다.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난 장인식은 14살에 이왕직 아악부원 양성소에 입학해 거문고를 전공하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젊은 시절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로 장인식 중강지곡 가운데 상령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평생의 노력으로 검은고 음악에 큰 산을 이룬 장인식 명인의 정신, 그리고 그 전통을 오늘의 연주로 이어가는 허익수의 해석이 고요한 울림으로 오래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도 식김굿 중 삼현 제보살 언몰이 흘림 살풀이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광복 외 여러분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몸에 좋은 과일도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망설여지는 음식 가운데 하나죠. 특히 포도나 바나나, 망고처럼 단맛이 분명한 과일은 더

아쟁 신하위 들으셨습니다. 아쟁의 신현식, 장구의 장재효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월요일 코너 우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좁혀보는 주민번호 1234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의 바람이 되어였습니다. 연주의 윤형욱이었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오래된 본질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 말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4월에 들려드리죠. 노래의 전영랑, 연주의 프렐리우드입니다.

또 직장 동료가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뭐 결혼식장에서 눈이 맞기도 했고요. 사진 한 장 들고서는 아유 사람이 참 성실하다더라 뭐 이 말만 믿고 만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서로에 대한 정보 턱없이 부족했지만 소개해 주는 이에 책임감이 있었죠. 내가 아는 집안이야. 아유 사람 됨됨이는 괜찮다니까. 그 말이요. 일종의 보증과도 같은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정보가 넘칩니다. 사진도 많고 프로필도 자세하고 연봉은 얼만지 또 돈은 얼마 모아뒀는지 자세해도 너무 자세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을 믿기는 더 어려워졌다고들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이틀 동안 꺼뒀던 알람 소리를 들으며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지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지요. 월요일 아침 몸도 마음도 무겁지만 분주한 활기에 왠지 모를 생기가 피어납니다. 무엇이든 새로 시작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을 안고 힘차게 출발해

6월 29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퓨전 국악 그룹 풍류의 연주로 소확행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월요일을 준비하는 의식 치르시더라고요. 주로 일요일 오후에요. 아침에 먹을 5일치 아침 식사를 작은 용기에 담아 두시거나 또 밀린 빨래 세탁하는 것도 일요일 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 여러분은 월요일 앞두고 어제 어떤 준비를 해 두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오늘은 월요일 준비 루틴 이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월요일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성실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주말에 미리 해두는 일 뭐 있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입을 셔츠 미리 다려둔다. 그것도 아주 평일 맞이하기에 평일 아침 맞이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출근길에 들을 노래들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짜둡니다. 뭐 이런 준비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요건 필요 없죠. 창호에 드린 햇살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자,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저희에게 사

세차하시는 분들 많죠. 좀 괜찮은 세차장. 여기서 괜찮은이라고 하면 물도 샥샥샥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겨울에 특히 약간 온수가 나오는 그런 야외 세차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막 줄도 길고 그렇죠. 세차를 꼼꼼히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기분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5590님, 남편 지갑에 용돈을 리필해 줍니다. 계좌 이체해도 되지만 빳빳한 지폐 넣어주면 괜히 기분 좋더라고요. 지갑이 홀쭉해질 때쯤이면

거구나. 지나간 일 헤아리니 내가 헌 얘기를 무엇인고 단차 한번 죽어.

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입니다. 3인조 밴드 동양 고주파와 국악인 최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다가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 고주파와 최림의 악어떼 정글숲을 지나서는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 무대에 오릅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지난 주말에 국악박물관에 댕겨왔는데요. 거기 국악기들이 됐다 많더라고요.
0: 아하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 있는 국악박물관 말이지?
1: 네. 거기서 본 악기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지가 오늘은 악기 소리 퀴즈를 갖고 왔어요.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맑고 깨끗한 소리가 나는 이 악기는요, 제례악에서 주로 쓰이는데 돌을 깎아갖고 만든 타악기예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징, 2번 편경, 3번 실로폰, 4번 심발즈. 아, 진짜 피디님! 서양악기가 두 개나 낑겨 있잖아요. 암튼 돌로 만든 악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깐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젤로 낯선 악기를 골라보셔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악기 소리 맞추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자, 재래악에 쓰이는 악기인데요. 돌을 깎아 만든 타악기입니다. 고려 때 중국에서 들어왔고 세종대왕 때부터는 우리나라 돌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돌로 만들어서 맑고 단단한 소리가 특징인데요. 과연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징, 2번 평경, 3번 실로폰, 4번 심벌즈. 창호 말대로 두 개는 서양 악기고 돌로 만든 악기는 딱 하나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임용주 작곡 노디 편곡의 레 들려드리는데요. 정답의 악기도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임용주 작곡 노디 편곡의 레 들려드리는데요. 정답의 악기도 등장합니다.

임영주 작곡, 노디 편곡의 음악 레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창호의 퀴즈 정답인 이악기가 제대로 쓰인 음악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 오늘 문제가 뭐였냐 하면요, 돌로 깎아 만든 타악기. 세종대왕 때부터 우리나라 돌로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

0: 기준이 되던 악기였대요.
1: 오.
0: 그래갖고 조선시대 땐 전쟁이 나면 평경부터 챙기라고 했다니까. 됐다, 중요한 악기 맞쥬?
1: 맞네. 우와, 창호 덕분에 또 이렇게 중요한 악기를 하나 배운다. 자, 고마워.
0: 이 정도는 지한테 일도 아니쥬.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나도 창호한테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앞서서 4643님이 평경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하나만 따로 달아둔 악기가 있던데 그건 뭐라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려드리지요. 특경이라고 부릅니다. 평경과 특경. 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게 있습니다. 앞서서 4643님이 평경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하나만 따로 달아둔 악기가 있던데 그건 뭐라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려드리지요. 특경이라고 부릅니다. 평경과 특경. 오,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우리가 알아갑니다. 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887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7227님은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드립니다. 5765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드릴게요.

0: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 보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뮤르의 연주로 수제천 풀이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이유라의 소리로 강원도 장타령 듣고 왔습니다. 3967님, 사위가 발을 다쳐서 외손녀 등하원을 도와줬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덕분에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코, 그래도 외손녀하고 보낼 시간이 늘어서 그거는 좋으실 것 같아요. 5784님, 한디 엄마가 항암제를 바꾸셨습니다. 2주마다 가서 검사하고 약 용량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갔을 때 수치가 안 좋아서 약의 사용량을 줄였습니다. 내일 또 가는데 이번엔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항암제는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더 의연해지고 단단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도 잘 지나갈 수 있기를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슬아슬하실까요? 그래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몸도 편찮아서 힘드신데 그래도 든든한 5784님이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좀 힘드시더라도 국가 가시는 분들한테는 거뜬거뜬하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시던데요. 거뜬거뜬한 마음으로 이 순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7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 못 참지. 사위가 발을 다쳤다, 또 엄마가 항암제 치료 중이다, 이런 사연들 뒤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런 거 보면 가족이 있어서 좋아요. 가족과 함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든든히 어깨동무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삶의 큰 기쁨,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검정치마의 노래 Love is all 함께 들었습니다. 이 후렴 부분 Love is all 하는 부분 진짜 좋지 않아요? 여름에 들으면 선선한 미품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예전에 그 껌 광고 음악에 주시 후레땡

0: 이득이 있을 건 없잖아요. 그냥 안 갔다, 뭐 시간을 쓰게 됐다, 뭐 이런 걸까요?
1: 네, 식당 예약을 한 후에 모임 일자가 변경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 예.
1: 미리 해당 식당에 연락을 해서 취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0: 맞죠.
1: 그런데 예약 취소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0: 아하.
1: 또는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이렇게 취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식당에서 손해가 없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자, 국악방송 홈페이지에도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최근 국악방송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명함과 허위 공문을 제시하고 선납품 및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쇼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네요.
1: 네.

0: 아, 그래요? 우리 50명 단체인데
1: 네, 딴데 알아봐야겠네.
0: 점점점.
1: 이렇게 하면, 아, 아닙니다.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0: 그니까.
1: 많습니다.
0: 예. 유명인 이름을 대면서 예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네요.
1: 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0: 예.
1: A씨는 방송인 탁재훈 씨 매니저를 사칭해서
0: 예.
1: 강원도 한우 전문점에 전화를 합니다.
0: 오호.
1: 여보세요? 저 탁재훈 씨 매니저인데요.
0: 어머머머, 저
1: 네,
0: 팬이에요.
1: 감사합니다. 지금 11명이,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0: 예.
1: A씨는 방송인 탁재훈 씨 매니저를 사칭해서
0: 예.
1: 강원도 한우 전문점에 전화를 합니다.
0: 오호.
1: 여보세요? 저 탁재훈 씨 매니저인데요.
0: 어머머머, 저
1: 네,
0: 팬이에요.
1: 감사합니다. 지금 11명이 한우를 먹을 건데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0: 예.
1: 그리고 거기 발베니하고 사또 오브리용 안 팔죠? 그러시면 제가 업체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업체에서 발베니 30년산 4병, 그리고 사또 오브리용 2015년산 한 병을 대신 주문 부탁드립니다. 돈은 나중에 고기 먹고 같이 드릴게요 하면서 연예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꾸민 명함과 주류 업체 명함을 보냅니다.
0: 예.
1: 이에 속은 한우 전문점 사장님은

0: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와 노래로 고성 반가 듣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 코너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쇼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노쇼 사기의 여러 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단 모르는 사람이 전화로

0: 네, 김원준 씨가 1996년 발표한 쇼 끝은 없는 거야 그 노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 앞에 좀 숨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No Show로 오늘은 특별히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김원준의 쇼 들으면서 이광수 변호사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0: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0: 연계 지원 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함께하는 목룡 날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록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풀어낸 콘서트형 음악극이고요.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의 목소리가 더해져 색다른 춘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사랑받고 있는 신승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안성에선 밴드 사운드로 만나는 신나는 춘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26 아르누보 4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